0: 家都不懂我打给孩子你家是把我给前面的我给我打给孩子呢啊你不给打你的把我打了都
1: 把我给能够干够够够够够
0: 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
1: 够够
0: 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
1: 够够
0: 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
1: 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
0: 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够
1: 아까는뭐
0: 대구분이살아가도못하고이만해서그런다라도
1: 들을들을가이나이서이냐지다올라가도너한번야거
0: 나는디버가
1: 한번아오가보는말이기신꼭당꼭럽서이냐니아보글라이샤니꼭기야아오그방보록노서이냐릉바유하이퍼노꼭당서디꼭럽서디흔히인간께가함께서이냐니릉야그자서이냐니어버가샤탈렌압아트노헤디바스이나이롬디도록티니오아스클라이나이곡당곡롭스이레자노록니카미누토이로부니노록스이차아보앙오록나트토이노록니카미노노호루이동오카봉니마르기싱아니모콜부스강오노록니카미다닥클라이나이파사파이마이마동오타미힌게노록그릉의사허가너랑이가민어럽사오이코럭사코럭사너랑이가민어함자가이러브이사허마니너주다주다너랑이자프로사허로너랑이가민어노허마하이너랑이가미왕당의베라이마동마하이응이동오하게아분바가이노오스이마니세공이판흔이생라이탕라이사살로생살라자하게어머하게스이의세공마이스이의꼭당꼭럽스이의생아신목을부스강고성도위리모노신카미노대보럽차오이성마노헤디바제카미신토르카록르카제카미오신등의제카미니하둘의보들의제카미니뜨샤오토고이신토르카록카아카미노신아오아보신보그리만야헤디바아르노신이랑마그릉의그달의동오아오나이니가나해게꼭두고사바통나야나헬로
2: 로디벌카함나이
1: 바디벌카함
2: 헤트라이카주메카타진오세콜카팔롱기사슬라리아니꼭왕오타이
1: 정오오호도아코해게다블레망카
2: 나부야카이땅사시나타
1: 나가
2: 바
1: 이톤나이정메
2: 록
1: 나이니또사바이가
2: 고방노나
1: 리나이스마루완땅사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2: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1: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에이보선토소다노티
2: 보선토소다로스요고랑뜨샤보스
1: 고랑뜨샤이고랑뜨샤니니카미아카미노로브니능타부사나이도아코
2: 아니카미네보모아니카미라나이토토카미라이토토토카미아롱하그당노클라구리콤보카보

0: 하기는 뭐 니는 카미노 야카나이 모르게 해야돼 벨라이 한바이 니네 아무나 스이 스이작 스이던디 벨라이 각상카 니네 옥곱당 가나오이 벨라이 한바이 야코 한바이 아우 가봉님 마르기신 너럭 보조토는 가나이 동고 타이 가나난 보기 너럭 툰 클라이디 사르사 포엔 독 메가하르조 FM 우조엔토 아우 아니 까미 아니 까미누티 꼭당 꼭로 옵션 가나이 동라이 아니 까미 힌힌만아보 기찬이 꼭이야 아우 까미 야가리야 까미노 까르이 녹후 부탕이야 랑만이 바이탁 조라 폴라보 까미 오노 동루튼 오완 숭몽 조토니 카오노 웅튼 아우 가방님 마르기싱 삼몽탕사 카나론 흔원 숙마니 나연아 꼭 두고 사보통피 헬로 헬로 그런 이만 리야 오케이 아우 승 때 코럭 우습 니 꼭 띠바 카나이 많은 세만이야 저라 가삭 저라 가삭 봐 하야 디바나 오케이 나아코 나이 내 표현은 사보통피 어저라워 헬로 헬로
1: 저저
0: 어부니
1: 안 가보네 어부니
0: 벨라이 한바이 테일람 수고
1: 응거니까 미지 땅채 땅미 이마에
0: 이마다
1: 응가이 자신은 저거
0: 자신이
1: 아니 까미 아니 까미도 아니 많이 업비치니 바이 안레는 거자 안레만 거자 나이 내가야 사위고 빠야 사위고 빠야 아니 까미 아니 까미 나간 일학 빠이시에 빠야 아니 까미 니 거로 놀래
0: 와
1: 역시 여그라 거기 있고 땅 나무 꾸라 거기 있고 위마 좋더라이 민사카토이 야그라 대라이 강해로 음모고 탄고 음모고 탄고 어 좋더라이 야그라이니 사카토이 지금 가봐 파티 구하냐 탕호 저또 끝난 거 마이 부발 마이 우팡 무라이 한거이 우번자 어머니 누구이 에버 카방 그런 거 거기 지금 깨보 지난번에 아니 미노 사소 가는 밤에 기더라 나 함노승 클라이언은 모방 깔라이언은 오늘 곡함 두원은 동동막가함 동동막가는 가봉호 사랑가는 정토 따톱 정토 대부분은 랑탕은 아니 봉고 가민이 봉고 공토로 공토 유원은 아니 생겼더라
0: 아니 나로 엄하이 클라이나이 아스 크나도도 클라이나이 꽉당 꽉로브로 스이너릉 마인 헤냥 사이맨야 아오 나로 엄하이 클라이나이 스이바이디 스이디 세콩니 판 테이버 방르디 세콩노 아 삼고프랑디 스이디 시니 메모리 시니 완숭마로 타이버 크라 구속 나이 구복 나이 카폰에 마르기신 하게 아오 무스강니 사살로한게 너랑 님 보고고사 파이나이 앞으로 너럭 졌더노 스이자바디 지니 후쿠무 어꼭보토모노티 무스강니 사살로 함께 지니 후쿠무노티 너럭 스이디 너랑 님 보고고사 파이나 아우 하게 호조로 나이나 하이노 하이

아우 카보니 마르키싱 노르 카나이동어 사르사포엔 독 메가하르조 FM 우주인도 아우 하게 노르니 함작마 치니 카동마 판다오 아 노르니 카나톡작마니 일삼으로 그방만어 카나르카 하게 카보니 마르키싱 조라 카상니 마그냐이 생 어로 타이보 카나나니 무송고 생 카나이 말이야 생 타보 타이가시시니 판다 베레모 탕이동어 타우니 시니 판다 타가샤 베탕 오몽카 스릉디 타이시디 오판다오 본 노르노 람수고